이렇게 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

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운종은 너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맨 싫어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